밑으로 가까미요 밑으로 가까미요 가까면 포크와 모아시아 난수요 밑으로 가까미요 밑으로 가까미요 가까면 포크와 모아시아 난수요 어둠 세스러 구시아 난수 무놈 후에

미트로카 카미오 미노로카 카미오 카카미안 포크와 모아시아 난시오 미트로카 카미오 미노로카 카미오 카카미안 포크와 모아시아 난시오 어둠 세스레 구시아 난시 무놈 푸에 난시